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총회에서는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일본이 유엔을 위해 큰 책임을 다할 자세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에는 중동 정세 상황 아래 새로 걸프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강인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계획을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정 공급 관련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또 방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내년 10월 센다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재 담당 강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임을 밝히고 기후변화와 경제 성장을 양립하기 위해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해갈 생각임을 밝힐 전망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안전 관련 협력 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개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AI 서미트를 일본에서 조속히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강한 의욕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에는 총회에 맞춰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인식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1: 방위성은 20일 오후 북조선이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경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40km, 최고 고도 약 60km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경에도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590km, 최고 고도 약 70km로 추정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일본 해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저녁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한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조선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등을 공격해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이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간헐적인 공방과 함께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대체 경로인 홍해 관련 정세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에는 후티파가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의 면에 있는 얀브의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해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19일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를 요청하는 통고를 보냈습니다. 통고 내용을 보면 후티파의 적대 행위 대상에는 민간 공항도 포함된다면서 분쟁이 급속하게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항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등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모스크바 지역에서 우리의 장거리 공격이 큰 성과를 올렸고 러시아 석유 산업의 주요 시설과 물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무인기뿐만 아니라 국산 신형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등 여러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시장은 20일 SNS에서 모스크바를 향한 적의 최대 규모의 무인기 공격을 격퇴했다며 러시아 전체에서 1,60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요격했고 이 중 450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인기 몇 대가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부지와 주택에 떨어졌지만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주 내에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은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에 전례 없는 공격은 분명히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적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0: 미국의 유력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 몇몇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ICC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없게 되면 ICC는 대부분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ICC를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도토리현 앞바다를 비행 중이던 항공자위대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해상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자위대는 인근 해안에 표착한 기체의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아우모리현에 주둔한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 소속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도토리현 앞바다 약 50km 해상에 추락해 자위대는 기체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일 도토리현 호쿠에이초 해안에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표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원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세로 1.5m, 가로 1.4m의 기체의 일부로 확인돼 도토리현 내에 있는 항공자위대 미호 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체의 주요 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미국과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체로 자위대는 기밀 유지를 위해 기체의 회수 작업을 서두르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파페でございます. 맛있어.
3: 탐, 유기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でございます.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은 ゆうき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でございます. 맛있어.
3: 탐은 ゆうき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5: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탈의형은
5: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탈의형은
5: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5: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맛있어.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총회에서는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일본이 유엔을 위해 큰 책임을 다할 자세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에는 중동 정세 상황 아래 새로 걸프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강인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계획을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정 공급 관련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또 방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내년 10월 센다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재 담당 강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임을 밝히고 기후변화와 경제 성장을 양립하기 위해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해갈 생각임을 밝힐 전망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안전 관련 협력 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개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AI 서미트를 일본에서 조속히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강한 의혹을 낳았습니다.

0: 추정됩니다. 또한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경에도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590km, 최고 고도 약 70km로 추정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일본 해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저녁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한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조선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1: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등을 공격해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이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간헐적인 공방과 함께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대체 경로인 홍해 관련 정세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에는 후티파가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의 면에 있는 얀브의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해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19일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를 요청하는 통고를 보냈습니다. 통고 내용을 보면 후티파의 적대 행위 대상에는 민간 공항도 포함된다면서 분쟁이 급속하게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항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등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모스크바 지역에서 우리의 장거리 공격이 큰 성과를 올렸고 러시아 석유 산업의 주요 시설과 물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무인기뿐만 아니라 국산 신형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등 여러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시장은 20일 SNS에서 모스크바를 향한 적의 최대 규모의 무인기 공격을 격퇴했다며 러시아 전체에서 1,60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요격했고 이 중 450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인기 몇 대가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부지와 주택에 떨어졌지만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주 내에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은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에 전례 없는 공격은 분명히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적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1: 미국의 유력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 몇몇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ICC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없게 되면 ICC는 대부분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0: 실시를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도토리 현 앞바다를 비행 중이던 항공자위대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해상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자위대는 인근 해안에 표착한 기체의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아우모리 현에 주둔한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 소속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도토리 현 앞바다 약 50km 해상에 추락해 자위대는 기체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일 도토리 현 호쿠에이초 해안에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표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원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세로 1.5m, 가로 1.4m의 기체의 일부로 확인돼 도토리 현 내에 있는 항공자위대 미호 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체의 주요 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미국과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체로 자위대는 기밀 유지를 위해 기체의 회수 작업을 서두르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왔다노?
4: 베트남데스.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内容を확인할까요？
1: 저머니파르페를들고나왔습니다。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0: メロンパルペ입니다。
1: 그걸본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먹으면서미아가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씨하고어디에서만났어?
1: 탐이대답합니다.
4: 베트남데스.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보란티아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자원봉사를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거나했어요.
1: 그말을듣고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탐이말합니다。
4: 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ゆうき씨를만나고싶어요。
1: 탐은ゆうき하고같이아이들과함께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거나하면서아주즐거웠나봅니다。
0: 탐이ゆうき하고다시만날수있었으면좋겠네요。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
3: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중요표현은같이노래를부르거나춤을추거나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배우면전에한일이나앞으로할일등을말할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一緒に
0: 는같이。
5: 歌ったり
0: 는노래를부르다。
5: 歌う
0: 의어미가
5: ったり
0: 가된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
0: 또춤을추다
5: 踊る
0: 의어미가
5: たり
0: 가된거죠
5: しました
0: 는했어요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여러행위중에서몇가지를예를들어말할때는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사용합니다동사의たり는태형의어미태를たり로바꾸면되죠
1: 오늘의중요표현에서는탐과유키가베트남에서여러가지같이한것중에서노래를부른것과춤을춘것두가지를예로들어서우따따리오도따리라고한것이군요
0: 그렇죠과거에한일이니까뒤에했어요
5: しました
0: 를붙인거죠
1: 그럼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우따따리오도따리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앞으로홋카이도에가려는관광객이여러가지하고싶은것을얘기하는대화를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뭘할거예요
5: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5: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탈의형은
5: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탈의형은
5: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5: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美味しそう!
3: タム、 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7: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총회에서는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일본이 유엔을 위해 큰 책임을 다할 자세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에는 중동 정세 상황 아래 새로 걸프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강인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계획을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전 공급 관련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또 방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내년 10월 센다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재 담당 강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임을 밝히고 기후변화와 경제 성장을 양립하기 위해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해갈 생각임을 밝힐 전망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안전 관련 협력 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개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AI 서미트를 일본에서 조속히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강한 의욕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에는 총회에 맞춰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인식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1: 방위성은 20일 오후 북조선이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경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40km, 최고 고도 약 60km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경에도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590km, 최고 고도 약 70km로 추정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일본 해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저녁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한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조선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등을 공격해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이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간헐적인 공방과 함께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대체 경로인 홍해 관련 정세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에는 후티파가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의 면에 있는 얀브의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해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19일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를 요청하는 통고를 보냈습니다. 통고 내용을 보면 후티파의 적대 행위 대상에는 민간 공항도 포함된다면서 분쟁이 급속하게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항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등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모스크바 지역에서 우리의 장거리 공격이 큰 성과를 올렸고 러시아 석유 산업의 주요 시설과 물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무인기뿐만 아니라 국산 신형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등 여러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시장은 20일 SNS에서 모스크바를 향한 적의 최대 규모의 무인기 공격을 격퇴했다며 러시아 전체에서 1,60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요격했고 이 중 450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인기 몇 대가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부지와 주택에 떨어졌지만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주 내에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은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에 전례 없는 공격은 분명히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적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0: 미국의 유력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 몇몇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ICC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없게 되면 ICC는 대부분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ICC를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돗더리현 앞바다를 비행 중이던 항공자위대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해상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자위대는 인근 해안에 표착한 기체의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아우모리현에 주둔한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 소속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돗더리현 앞바다 약 50km 해상에 추락해 자위대는 기체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일 돗더리현 호쿠에이초 해안에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표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원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세로 1.5m, 가로 1.4m의 기체의 일부로 확인돼 돗더리 현내에 있는 항공자위대 미호 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체의 주요 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미국과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체로 자위대는 기밀 유지를 위해 기체의 회수 작업을 서두르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아타노?
4: 베트남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아타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おいしそう。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서
1: 뭘 할 거예요?

0: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1: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1: 買い物をする
0: 하다의 다리형은
1: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1: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다리형은
1: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4: 맛있어!
1: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1: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1: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2: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1: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おいしそう。
5: ダ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6: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5: そうだったの。
6: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2: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 과자 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하트 달콤하게 조린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겉모양을중시하는것도일본단과자의특징인데요봄에는벚꽃을소재로한과자여름에는별하늘이나맑은계곡물등을표현한청량감넘치는과자가눈길을끌죠
2: 네맛도물론이지만겉모양도예쁜일본의단과자를여러분도드셔보세요
0: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2: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この放送は NHK ワールド国際放送ラジオ日本です。東京からお送りします。
1: This is NHK World Radio Japan Tokyo。
2: 여기는 NHK World Japan Korean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총회에서는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일본이 유엔을 위해 큰 책임을 다할 자세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에는 중동 정세 상황 아래 새로 걸프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강인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계획을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전 공급 관련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또 방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내년 10월 센다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재 담당 강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임을 밝히고 기후변화와 경제 성장을 양립하기 위해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해갈 생각임을 밝힐 전망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안전 관련 협력 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개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AI 서미트를 일본에서 조속히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강한 의욕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에는 총회에 맞춰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인식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1: 방위성은 20일 오후 북조선이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경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40km, 최고 고도 약 60km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경에도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590km, 최고 고도 약 70km로 추정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일본 해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저녁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한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조선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등을 공격해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이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간헐적인 공방과 함께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대체 경로인 홍해 관련 정세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에는 후티파가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의 면에 있는 얀브의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해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19일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를 요청하는 통고를 보냈습니다. 통고 내용을 보면 후티파의 적대 행위 대상에는 민간 공항도 포함된다면서 분쟁이 급속하게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항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등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모스크바 지역에서 우리의 장거리 공격이 큰 성과를 올렸고 러시아 석유 산업의 주요 시설과 물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무인기뿐만 아니라 국산 신형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등 여러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시장은 20일 SNS에서 모스크바를 향한 적의 최대 규모의 무인기 공격을 격퇴했다며 러시아 전체에서 1,60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요격했고 이 중 450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인기 몇 대가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부지와 주택에 떨어졌지만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주 내에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은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에 전례 없는 공격은 분명히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적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0: 미국의 유력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 몇몇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ICC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없게 되면 ICC는 대부분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ICC를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돗더리현 앞바다를 비행 중이던 항공자위대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해상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자위대는 인근 해안에 표착한 기체의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아우모리현에 주둔한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 소속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돗더리현 앞바다 약 50km 해상에 추락해 자위대는 기체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일 돗더리현 호쿠에이초 해안에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표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원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세로 1.5m, 가로 1.4m의 기체의 일부로 확인돼 돗더리 현내에 있는 항공자위대 미호 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체의 주요 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미국과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체로 자위대는 기밀 유지를 위해 기체의 회수 작업을 서두르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아타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타리 오돗타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우키산토 도코데 아타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 데스.
0: 베트남요.
4: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키산토 도코 데 아타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2: 소우다타노.
4: 하이. 유키산이 아이타이 데스.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이쇼니는
0: 같이,
5: 우탔다리는
0: 노래를 부르다,
5: 우타우의
0: 어미가
5: 다리가
0: 된 형태입니다.
5: 오돗다리
0: 또 춤을 추다,
5: 오도르의
0: 어미가
5: 다리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돗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돗따리 시마시다. 이쇼니 우따따리, 오돗따리 시마시다.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하이킹をしたり, 온천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7: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7: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7: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7: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7: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7: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たり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7: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たり형은
7: したり입니다.
0: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7: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たり형은
7: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7: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7: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7: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오이소.
3: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8: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9: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カイト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 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시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총회에서는 일반 토의 연설

0: 를 통해 일본이 유엔을 위해 큰 책임을 다할 자세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에는 중동 정세 상황 아래 새로 걸프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강인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계획을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정 공급 관련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또 방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내년 10월 센다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재 담당 강료 회의를 개최할 생각임을 밝히고 기후변화와 경제 성장을 양립하기 위해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해갈 생각임을 밝힐 전망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안전 관련 협력 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개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AI 서미트를 일본에서 조속히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강한 의욕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에는 총회에 맞춰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인식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1: 방위성은 20일 오후 북조선이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경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40km, 최고 고도 약 60km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경에도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590km, 최고 고도 약 70km로 추정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일본 해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저녁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한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조선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등을 공격해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이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간헐적인 공방과 함께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대체 경로인 홍해 관련 정세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에는 후티파가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의 면에 있는 얀브의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해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19일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를 요청하는 통고를 보냈습니다. 통고 내용을 보면 후티파의 적대 행위 대상에는 민간 공항도 포함된다면서 분쟁이 급속하게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항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등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모스크바 지역에서 우리의 장거리 공격이 큰 성과를 올렸고 러시아 석유 산업의 주요 시설과 물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무인기뿐만 아니라 국산 신형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등 여러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시장은 20일 SNS에서 모스크바를 향한 적의 최대 규모의 무인기 공격을 격퇴했다며 러시아 전체에서 1,60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요격했고 이 중 450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인기 몇 대가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부지와 주택에 떨어졌지만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주 내에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은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에 전례 없는 공격은 분명히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적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0: 미국의 유력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 몇몇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ICC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없게 되면 ICC는 대부분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ICC를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돗더리현 앞바다를 비행 중이던 항공자위대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해상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자위대는 인근 해안에 표착한 기체의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아우모리현에 주둔한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 소속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돗더리현 앞바다 약 50km 해상에 추락해 자위대는 기체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일 돗더리현 호쿠에이초 해안에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표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원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세로 1.5m, 가로 1.4m의 기체의 일부로 확인돼 돗더리 현내에 있는 항공자위대 미호 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체의 주요 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미국과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체로 자위대는 기밀 유지를 위해 기체의 회수 작업을 서두르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 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아타노?
4: 베트남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아타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데스.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美味しそう。
4: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しました는
0: 했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て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뭐 하십니까?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7: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7: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7: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7: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7: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7: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7: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탈의형은
7: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7: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탈의형은
7: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7: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7: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7: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오이소.
4: ダ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3: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3: はい。 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 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총회에서는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일본이 유엔을 위해 큰 책임을 다할 자세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에는 중동 정세 상황 아래 새로 걸프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강인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계획을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정 공급 관련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또 방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내년 10월 센다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재 담당 강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임을 밝히고 기후변화와 경제 성장을 양립하기 위해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해갈 생각임을 밝힐 전망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안전 관련 협력 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개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AI 서미트를 일본에서 조속히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강한 의욕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에는 총회에 맞춰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인식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1: 방위성은 20일 오후 북조선이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경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40km, 최고 고도 약 60km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경에도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590km, 최고 고도 약 70km로 추정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일본 해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저녁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한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조선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등을 공격해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이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간헐적인 공방과 함께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대체 경로인 홍해 관련 정세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에는 후티파가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의 면에 있는 얀브의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해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19일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를 요청하는 통고를 보냈습니다. 통고 내용을 보면 후티파의 적대 행위 대상에는 민간 공항도 포함된다면서 분쟁이 급속하게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항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등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모스크바 지역에서 우리의 장거리 공격이 큰 성과를 올렸고 러시아 석유 산업의 주요 시설과 물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무인기뿐만 아니라 국산 신형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등 여러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시장은 20일 SNS에서 모스크바를 향한 적의 최대 규모의 무인기 공격을 격퇴했다며 러시아 전체에서 1,60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요격했고 이 중 450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인기 몇 대가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부지와 주택에 떨어졌지만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주내에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은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에 전례 없는 공격은 분명히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적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0: 미국의 유력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 몇몇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ICC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없게 되면 ICC는 대부분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ICC를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도토리현 앞바다를 비행 중이던 항공자위대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해상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자위대는 인근 해안에 표착한 기체의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아우모리현에 주둔한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 소속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도토리현 앞바다 약 50km 해상에 추락해 자위대는 기체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일 도토리현 호쿠에이초 해안에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표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원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세로 1.5m, 가로 1.4m의 기체의 일부로 확인돼 도토리현 내에 있는 항공자위대 미호 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체의 주요 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미국과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체로 자위대는 기밀 유지를 위해 기체의 회수 작업을 서두르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3: 맛있어.
2: 탐, 유기산토 도코데 왔다노? 베트남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2: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3: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2: 탐, 유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2: 베트남데스.
0: 베트남요.
2: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2: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3: 美味しそう。
2: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2: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2: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一緒に는
0: 같이,
4: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4: 歌う의
0: 어미가
4: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4: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4: 踊る의
0: 어미가
4: たり가
0: 된 거죠.
4: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4: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4: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5: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하이킹을したり 온천에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5: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4: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6: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5: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6: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6: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6: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6: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6: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총회에서는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일본이 유엔을 위해 큰 책임을 다할 자세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에는 중동 정세 상황 아래 새로 걸프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강인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계획을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전 공급 관련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또 방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내년 10월 센다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재 담당 강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임을 밝히고 기후변화와 경제성장을 양립하기 위해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해갈 생각임을 밝힐 전망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안전 관련 협력 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개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AI 서미트를 일본에서 조속히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강한 의욕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에는 총회에 맞춰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인식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1: 방위성은 20일 오후 북조선이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경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40km, 최고 고도 약 60km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경에도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0: 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일본 해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저녁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한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조선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1: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등을 공격해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이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간헐적인 공방과 함께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대체 경로인 홍해 관련 정세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에는 후티파가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의 면에 있는 얀브의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해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19일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를 요청하는 통고를 보냈습니다. 통고 내용을 보면 후티파의 적대 행위 대상에는 민간 공항도 포함된다면서 분쟁이 급속하게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항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0: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등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모스크바 지역에서 우리의 장거리 공격이 큰 성과를 올렸고 러시아 석유 산업의 주요 시설과 물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무인기뿐만 아니라 국산 신형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등 여러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시장은 20일 SNS에서 모스크바를 향한 적의 최대 규모의 무인기 공격을 격퇴했다며 러시아 전체에서 1,60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요격했고 이 중 450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인기 몇 대가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부지와 주택에 떨어졌지만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주 내에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은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에 전례 없는 공격은 분명히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적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1: 미국의 유력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 몇몇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ICC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없게 되면 ICC는 대부분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ICC를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도토리현 앞바다를 비행 중이던 항공자위대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해상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자위대는 인근 해안에

도착한 기체의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아우모리현에 주둔한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 소속 대형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도토리현 앞바다 약 50km 해상에 추락해 자위대는 기체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일 도토리현 호쿠에이초 해안에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표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원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세로 1.5m, 가로 1.4m의 기체의 일부로 확인돼 도토리 현 내에 있는 항공자위대 미호 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체의 주요 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미국과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체로 자위대는 기밀 유지를 위해 기체의 회수 작업을 서두르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쇼학교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우키산토 도코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 데스.
0: 베트남요.
4: 쇼학교에 보란티아 오시마시타.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 씨に 아이타이 데스.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은 ゆうき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이쇼니 우타타리 오도타리 시마시다.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나니 오시마스카? 하이킹 오시타리 온센니 하이타리 시타이데스.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나니 오시마스카?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5: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킹을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을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たり형은
5: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たり형은
5: 泳いだり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5: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7: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 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은 유키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키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베트남です.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다카이치 수상이 유엔 총회 참석차 21일부터 미국을 방문합니다. 총회에서는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일본이 유엔을 위해 큰 책임을 다할 자세임을 강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역할에는 중동 정세 상황 아래 새로 걸프 국가의 경제와 에너지 강인화를 위한 포괄적 협력 계획을 책정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전 공급 관련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을 밝히는 방향으로 조율 중입니다. 또 방재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커지면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내년 10월 센다이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재 담당 강요 회의를 개최할 생각임을 밝히고 기후변화와 경제 성장을 양립하기 위해 일본의 기술력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해갈 생각임을 밝힐 전망입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AI 리스크에 대응하고자 안전 관련 협력 강화 방침을 제시하고 개발 관련 규정 등에 대해 논의하는 AI 서미트를 일본에서 조속히 개최하는 데 대해서도 거듭 강한 의욕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지 시간 22일에는 총회에 맞춰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관련된 인식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1: 방위성은 20일 오후 북조선이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경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해당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40km, 최고 고도 약 60km로 추정됩니다. 또한 약 3시간 뒤인 오후 6시경에도 북조선 동해안 부근에서 최소 한 발의 탄도미사일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590km, 최고 고도 약 70km로 추정됩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모두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일본 해에 낙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성은 정보 수집과 분석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0일 저녁 방위성에서 기자단에게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비롯한 북조선의 일련의 행동은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북조선 측에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이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등을 공격해 양측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분쟁이 급격하게 악화될 위험이 있다면서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과 미국의 간헐적인 공방과 함께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의 반정부 세력 후티파와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서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과 함께 대체 경로인 홍해 관련 정세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일에는 후티파가 성명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의 중요 시설과 홍해의 면에 있는 얀브의 국영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 시설을 다수의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등으로 공격해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공격이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은 후티파가 리야드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19일 중동에 체류하는 자국민에게 경계를 요청하는 통고를 보냈습니다. 통고 내용을 보면 후티파의 적대 행위 대상에는 민간 공항도 포함된다면서 분쟁이 급속하게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도항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인 20일 수도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등을 우크라이나가 대규모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일 SNS를 통해 모스크바 지역에서 우리의 장거리 공격이 큰 성과를 올렸고 러시아 석유 산업의 주요 시설과 물류 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히고 무인기뿐만 아니라 국산 신형 순항미사일 플라밍고 등 여러 미사일을 사용해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모스크바 시장은 20일 SNS에서 모스크바를 향한 적의 최대 규모의 무인기 공격을 격퇴했다며 러시아 전체에서 1,600대 이상의 무인기를 요격했고 이 중 450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날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무인기 몇 대가 모스크바에 있는 정유소 부지와 주택에 떨어졌지만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주지사는 SNS를 통해 이번 공격으로 주 내에서 2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20일은 러시아 의회 하원 선거 투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SNS를 통해 이번에 전례 없는 공격은 분명히 선거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었지만 적들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우크라이나를 비난했습니다.
0: 미국의 유력지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가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트럼프 정부는 지난 8월 전쟁 범죄 등을 심판하는 ICC에 대해 악의적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아카네 토모코 소장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유력지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 몇몇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ICC에 대해 광범위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개월에서 7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ICC와의 대부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미국 달러로 결제할 수 없게 되면 ICC는 대부분의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ICC를 해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 돗더리현 앞바다를 비행 중이던 항공자위대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해상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자위대는 인근 해안에 표착한 기체의 일부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아우모리현에 주둔한 항공자위대 미사와 기지 소속 대형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돗더리현 앞바다 약 50km 해상에 추락해 자위대는 기체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위대에 따르면 19일 돗더리현 호쿠에이초 해안에 기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표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원을 파견해 조사한 결과 세로 1.5m, 가로 1.4m의 기체의 일부로 확인돼 돗더리 현내에 있는 항공자위대 미호 기지로 운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기체의 주요 부분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호크는 미국에서 개발됐으며 미국과 한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기체로 자위대는 기밀 유지를 위해 기체의 회수 작업을 서두르는 동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해 임주희, 차양춘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베트남です.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우키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키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 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7: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7: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7: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7: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7: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7: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たり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7: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たり형은
7: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7: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たり형은
7: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 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7: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7: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7: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 오이소.
3: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8: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탐이멜론파르페를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 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대표적인화과자로는떡이나쌀과자만주가있는데요여름에는빙수겨울에는하트달콤하게조린단팥죽등계절마다맛볼수있는것도많습니다겉모양을중시하는것도일본단과자의특징인데요봄에는벚꽃을소재로한과자여름에는별하늘이나맑은계곡물등을표현한청량감넘치는과자가눈길을끌죠
1: 네맛도물론이지만겉모양도예쁜일본의단과자를여러분도드셔보세요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